0: 무엇 하나 처음 하는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옛날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1: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가 그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없을까 하여 노역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두리번 찾아봅니다.
0: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전용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1: 네, 늙어가는 길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유철석 가수가 부릅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

0: 간을 힘들게 하는 뜻밖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생활과 건강 권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설탕, 정제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이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설탕은 알코올만큼 간에 손상을 입힙니다. 치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간을 위해서라도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수, 빵, 사탕은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0: 체중, 만성 간 질환 중에 가장 흔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간에 지방이 과하게 쌓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간이 딱딱해지고 오그라드는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 들어섰거나 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도 위험합니다. 때문에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1: 비타민 A.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충제를 통해 비타민 A를 과하게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0: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는 주요 성분에 따라 이부프로펜 계열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나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는 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과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알코올과 아세트아미노펜은 모두 간에서 대사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1: 트랜스 지방. 케이크, 도넛 등 빵류, 마가린, 감자튀김이나 치킨처럼 튀긴 음식, 그리고 전자레인지용 팝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먹으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가공식품, 반조리식품은 되도록 먹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사게 되거든 성분 표시를 자세히 읽고 트랜스지방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0: 계속해서 연예인 식단에 절대 빠지지 않는 식단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고구마. 다이어트 식단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고구마는 연예인들이 체중 감량을 할 때 도움받는 채소입니다. 고구마는 100g당 128칼로리로 포만감도 크고 달달한 맛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예방해주고 붓기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0: 토마토는 100g당 20칼로리로 포만감을 주고 풍부한 라이코펜 덕분에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 혈관 질환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지방이 거의 없고 당분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허기질 때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식단을 구성할 때 함께 넣으면 좋습니다.
1: 바나나. 한 연예인이 바나나를 먹고 일주일에 4kg 뺐다고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네, 바나나는 100g당 79칼로리로 펙틴 성분이 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고 칼륨 성분이 몸속에 불필요한 독소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촉진을 돕는 트립토판이 풍부해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0: 파프리카.

0: 아프리카는 비타민 C가 레몬의 30배 이상 함유되어 있고 생식으로 섭취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파프리카의 베타카로틴은 체내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뱃살과 셀룰 라이트 제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함량은 주황색과 빨간색 파프리카가 가장 높습니다.
1: 닭가슴살. 다이어트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닭가슴살은 100g당 109칼로리지만 체중 감량할 때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과 항암 효과, 두뇌 발달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연예인들이 선택한 식단은 대체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들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거나 실천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한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0: 우리 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공해, 식생활의 변화,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끝으로 절대 몰랐던 암 부르는 습관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가공식품 자주 먹기. 먹기 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가공식품은 식품 첨가물이 많아서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요화제는 기름과 수분이 물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화제가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장 점막이 손상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질산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민과 만나 발암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0: 수저 밑에 냅킨 깔기. 식당에서 수저 밑에 깔아두는 냅킨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냅킨에서 하얗게 만드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저를 올려놓을 경우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묻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몸속에 축적되며 오래 노출될 경우에는 혈액암, 폐암, 비인두암 등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영수증 만지는 습관. 가끔 가계부나 자신의 소비 습관을 알기 위해 지갑이나 주머니에 영수증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테지요. 그런데 마트, 백화점, 은행 등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발행해주는 영수증 잉크에는 발암물질인 비스페놀 A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인쇄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만지게 되면 발암물질이 묻어나게 되고 영수증 잉크 부분을 2초 이상 잡고 있을 때 발암물질이 안전지의 약 60배 이상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핸드크림을 바르고 만지면 순식간에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득이하게 영수증을 만질 경우 손을 씻고 만지거나 인쇄된 부분이 아닌 뒷면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전자담배. 일반 담배와 달리 냄새가 없어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전자담배입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같이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 22.5%, 방광세포 변화는 57.5% 나타났다고 합니다. 냄새는 나지 않지만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배는 하루빨리 끊어버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뜨거운 음식. 뜨거운 차나 국물 요리를 즐겨 먹다 보면 식도 점막 손상을 일으키고 만성염증에 식도암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뜨거운 음료도 자주 마시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아시죠? 너무 뜨거운 것은 피하시고 식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0: 드라이 클리닝 직후 옷 냄새 맡거나 그대로 복원하기. 드라이 클리닝 직후 옷의 냄새를 맡아보거나 그대로 복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드라이 클리닝 직후 냄새 속에는 발암 물질인 벤젠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고 비닐 컵 안에 그대로 옷을 보관하면 휘발성인 벤젠이 쉽게 날아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1: 과도한 세정제와 방향제 사용. 집안이나 차 안의 좋은 냄새를 위해서 방향제를 사용하거나 위생을 위해서 세정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도한 세정제나 방향제가 건강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용 청소용에 방향제를 많이 사용하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두 배나 높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곰팡이 제거제에도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0: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로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앉아있을 경우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기 압박으로 가스를 차게 하고 소화불량, 당뇨, 혈액암, 성인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2시간마다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니 중간중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설련 가수가 부른 꿈의 왕국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허순복 작가의 단편소설 동키그랑떼 일생의 두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아내의 반항.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다. 위로 누님 한 명, 아래로 네명 동생을 둔 둘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도 생일날만은 내 밥그릇에 슬그머니 계란을 물어주곤 했다. 요즘은 자주 가슴이 답답해나며 밤잠을 설치곤 한다. 몸이 찌뿌둥해 이불 속에서 눈을 되룩거리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생각해봐야 기분 좋은 일은 없지만 남들이 해마다 한다는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다가 그냥 머리를 흔들었다.
1: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해보세.
0: 나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벌떡 일어나 어정어정 주방으로 향한다. 오랜만에 냄비에 기름을 칠하고 포드랍게 썰어놓은 파를 살짝 닦다가 물을 붓는다. 물이 설설 끓으면 맛간장을 두르고 큼직하게 썰어놓은 미역을 넣고 다시 보글보글 끓인다. 미역이 부드럽게 순이 죽으면 거기에다 동네 마트에서 팔다 모가 떨어진 두부 부스러기를 받아온 걸 넣은 후 다시마를 조금 넣고 휘휘 저어주면 생일 미역국이 완성된다. 따뜻한 밥에 댄스 파트너 아주머니들이 해다 주는 김치에 명란 반찬에 짠지 같은 걸 꺼내 넣으니 풍성한 생일상이 만들어졌다. 이만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완성한 너무나 만족스러운 생일상이다. 밥을 먹는 내내 눈으로 수시로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행여 딸이나 누군가가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딩동. 드디어 문자메시지 알람 소리가 들려온다. 다급히 몸을 일으키며 위챗 메시지를 들여다본다. 누님이었다. 동생, 미역국은 먹었니? 점심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 소탕을 끓여놨어.
1: 누나, 나 시간 없어. 댄스 파트너가 점심 사준다고 오래서.
0: 누님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노라니 저절로 눈가가 젖어든다. 눈물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몸이 불편하면서 너무 감성적이다. 역시 믿을 건 형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선뜻 70세 고령인 누이 집에 생일 쉬겠다고 찾아 들어갈 수는 없었다. 딩동. 메시지가 다시 올린다. 동생, 오늘 내가 소탕 사줄 테니까 서시장 옆에 만나소탕집으로 오세요. 나보다 5살 이상인 나의 댄스 파트너다. 나에게는 댄스 파트너가 5명이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오후 무도장에서 우선권으로 나를 차지할 수 있다. 곳곳을 너무 탐하면 큰 손해를 보는 법이라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타일러

0: 놀랍건만 나는 쓴 고배를 거듭마시고도 아직도 버릇을 못 들고 있다. 40대 초반, 한창 3륜차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 사고로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 나의 차실이다 보니 치료비만 받고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로 3륜차를 그만두고 진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딸애가 북경대학에 입학했다는 통지서까지 받아주게 되었다. 딸아이와 아내는 경사가 났다고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주변의 친척들도 죄집일인 듯 너도 나도 축하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비보였다. 지금 온집 식구입에 거미줄 치겠는데 거금까지 내고 딸애를 대학에 보낼 수는 없었다. 딸애는 대학에 안 보내주면 당장 죽어버릴 거라며 엄포를 놓고 집을 나가버렸고 아내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다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다. 시집 와서 지금까지 일이라고는 전혀 안 했고 내가 주는 생활비밖에 받아본 적이 없다. 돈 나가는 것은 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다 보니 마음뿐이지 아내 손에는 돈이 없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끙끙 앓더니 자리를 차고 일어난 아내는 움푹 꺼져 들어간 눈으로 애원하듯 말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정을 봐서 저한테 돈을 꺼줘요. 아내는 초들초들 마른 입을 감빨며 전장에 나가는 전사마냥 단호하게 말했다.
1: 나한테 꿔줄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있다고 해도 뭘 믿고 당신한테 꿔주겠어? 갚을 능력이 있어?
0: 대학 입학금 12,000만 꿔주세요. 일단 학교를 보내야죠. 그리고 나 한국 나갈 거예요. 나가 벌어서 갚아줄게요.
1: 아니,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한국 가서 아무리 못 벌어도 자기 밥벌이는 하겠지. 이왕에 많이 벌면 더 좋고, 나도 남들처럼 아내가 벌어온 돈을 편안히 앉아서 써볼 수도 있겠지.
0: 예상 밖의 일이라 일순 넘어 당황하기는 했지만 나쁠 것도 없었다. 어차피 나도 일을 못할 바에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다는 것에 내심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짐짓 아닌 척하며 물었다.
1: 뭐 한국은 그저 가오? 본전이 있어야지. 7만 원씩 어디 가서 얻겠소?
0: 아내는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당신에게 그만한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란 부분은 이잣돈이라도 얻어서 절 보내주기만 해주세요. 아내가 보통 결심이 아닌 걸 보고 나도 한 번쯤은 걸어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손에 돈이 10만 원 넘게 있었지만 나는 이잣돈을 꾸었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남에게 5푼씩 이자를 주면서 돈을 꾸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아내가 믿든 안 믿든 오픈 이자라고 지장을 받고 돈을 꿔주어 한국에 보냈다. 물론 딸의 학비도 이자로 계산해 꿔주었다. 돈에 있어서는 언제나 장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활 신조였다. 나의 두둑했던 적금 통장은 그로써 굽이 났고 식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아내는 한국에, 딸은 북경에, 나는 연길에 혼자만 남게 되었다. 하루 종일 집에만 붙박혀 한국 돈만 기다리고 있으려니 답답해놨다. 그때 함께 3륜차 하던 지인이 무도장을 추천했다. 신체 단련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남자들이 적어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했다. 게다가 파트너를 잘 만나면 홀로 사는 남자들 음식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무도장을 가는 이유 중에 음식 걱정 안 한다는 사항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다니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10년을 넘어가면서 부자가 되었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면서 나의 인생 화첩에 빠르게 움직이는 왈츠의 발자국을 찍어 놓았다. 실패한 도전.

0: 들을 소담하게 피어서 여름 내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따뜻한 향기를 풍겨주던 꽃들도 뜨거운 햇빛의 세례에 지쳐 노긋한 몸으로 느슨하게 처져 있다. 꽃은 자신의 짧은 인생을 아쉬워하고 있는 걸까? 토마토 밭에는 순이 노랗게 죽은 잎사귀 사이에 벌레 주둥이가 얼룩덜룩 노란 지도를 그렸거나 너무 익어서 벌겋게 갈라 터져 있었다. 커서 익어보기도 전에 서리 맞고 쓰러질 운명을 그들은 알고나 있었을까?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짝짝이 다리로 태어났어도 왼쪽 다리가 오른 다리보다 한 뼘이나 작게 태어나 걸을 때면 엉덩이로 반원을 그리면서 걸어 다녔어도 애들이 술래잡기를 할때 나는 술래 대신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만을 수백 번 외쳐 목이 다 쉬어버렸어도 놀이에 낄 수 있는 것에 만족했고 애들이 강가에서 물놀이 할때 애들의 보스옷을 지켜주며 혼자 흙장난을 하면서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고 청춘 남녀들이 짝을 지어 노천 극장으로 밤영화 구경 갈때 나는 결혼 예단에 놓을 뜨개를 배우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다. 20여 가지에 달하는 나의 예단감이 거의 다 만들어지고 삭받고 동네 처녀들의 예단감까지 나의 앉은 키보다 더 높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 때 드디어 나에게도 혼잣말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대신 만나보고 오케이를 했다. 총각이 키는 160도 안 되지만 몸은 제법 탄탄했고 얼굴도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자기 식구만큼은 아끼고 굶기지 않을 것 같더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시집이라는 걸 가게 되었고 자지가 멀쩡한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과분하다고 생각하며 뛸 듯이 기쁜 건 아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 빨리 시집 가서 엄마가 되고 싶었다. 남편은 아버지의 말대로 특별히 키가 작은가 위에는 모자라는 면이 없었다. 일 욕심도 많고 부지런하며 생활을 알뜰히 잘 해나갔다. 다른 집과 다른 점이라면 경제권은 아내인 내가 아닌 본인이 가지겠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지나친 절약 정신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만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았다. 흠이라면 지나치게 모든 걸 절약하다 보니 생활의 불편을 느낄 때가 있었다. 금방 결혼했을 때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는 새순모를 떠받치는 것이었다. 내가 한 다음에 그물에 자기도 했고 저녁에도 나에게 발 씻는 물을 떠다 바친 뒤 내 발도 씻겨주고 그물에 다시 자기도 발을 씻었다.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자자면서 이부자리를 펴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남편의 뜨거운 사랑에 행복의 눈물을 흘렸었다. 그 사랑은 20년이 되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감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그런 초행은 사랑보다는 물 절약, 전기 절약을 위해서 하는 걸 다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집에는 새 것이 별로 없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물건 어느 하나도. 나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딸애한테까지 그러는 건 도저히 봐줄 수 없어 가끔 대들어보지만 내가 이기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나는 일도 못하고 얻어먹는 신세니까 그런 대로 살겠지만 내 자식만큼은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다. 날마다 정화수를 놓고 빌었던 덕분인가 내 딸이 꿈같이 북경대학에 붙었는데 안 보내겠다니 이는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했다. 남편이 그토록 미워보기는 결혼해서 처음이었다. 어떻게 하면 딸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머리를 동이고 끙끙 앓았다. 나는 결심했다. 외국으로 가야겠다고. 구걸도 외국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평생 돈 한 푼도 못 벌어본 나는 두려움에 얼음처럼 차가운 가슴을 부담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슬로모션처럼 흘러가는 창밖 풍경을 굽어보며 나는 안영이를 속살거렸다. 손도 흔들어 주었다. 내가 술래잡기를 하던 그 동네와 흙으로 인형을 만들던 그 냇가와 시집가던 날 언덕길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던 어머니의 무덤을 향해 연애 도시에서 일하다 만난 외국인과 결혼해 이곳에 정착한 소꿉친구 미화가 공항에 마주 나왔다. 눈물까지 지으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미화가 너무 고마웠다. 짐을 풀자 바람으로 직업소개소에 등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야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밖에 더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것마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써주지 않았다. 작은 주방 안에서 일꾼들이 몸을 비비면서 움직였는데 내가 걸음새가 뒤뚱거리다 보니 거치적거린다며 다음날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 다음날 찾아간 곳은 삼계탕 집이었다. 뚝배기가 어찌나 무거운지 그걸 씻어 한 대야씩 담아서는 선반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높은 곳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글썽 같은데 올라설 수도 없고 하다 보니 또 오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었다. 딸의 학비와 오픈 이자로 받아온 돈이 이자가 붙어나는데 내가 주저앉으면 딸의 인생도 우리 가족도 파산될 일이니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하느님이 무정하지 않으시다면 꼭 내려다 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날도 나갔다. 이번에는 자장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다. 이번에는 나한테 딱 맞는 일이라고 은근히 마음에 들어서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겨울에 밖에서 일을 했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넣어도 1분도 채 되지 않아 찬물이 되어버렸고 수돗물을 틀어서 헹구는 찬물 함지 밖에 손을 넣으면 얼음장처럼 차가워 발끝까지 시려왔다. 그래도 하루 12시간을 참고 견뎌야 했다. 첫날 7만 원의 일당을 받아준 나는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내 손으로 벌어본 돈이었고 이렇게 견지하면 살 길이 나질 것 같았다. 그렇게 그 집에서 3개월을 일하고 봄이 되어 날씨가 괜찮아지면서 희망이 보인다 했더니 그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눈을 떠보니 미환의 집이었다.
1: 눈을 떴네. 다행이다. 너 바보니? 발이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 내버려 뒀어?
0: 미환은 눈물이 걸썽해서 나무라맸고 동상을 입은 발이 볼품없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1: 별로 아프진 않았어. 근데 자꾸 너한테 신세 만지니 미안해서 어떡해. 지금 신세 지는 게 문제니? 더 미루었다가는 발을 이룰 수도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단다. 나을 때까지 꼼짝 말고 우리 집에 있어.
0: 미화는 다짐을 받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미화의 손을 꾹 잡았다.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하나? 절대 잊지 않으리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